그다음에 뭐 한물을 삼물로 야. 오너 위세 마무르 마무르 줘야. 먼저 비 알하지 삼물 줘야 우스만. 탄 줘야 우스만에 와카 우스만에 헬레 우스만.